0: 잊지 말고
1: 어이 기분
0: 하나 둘이 받는 듯이
1: 어이 기분
0: 여는 숨을이 받는 듯이
1: 어이 기분
0: 어이 벗기고 내잔다
1: 어이 기분
0: 이명춘아 자명춘아
1: 어이 기분
0: 서해 바다에 있다가
1: 어이 기분
0: 동해 바다에 새끼 칠라